0: 아폰 95700 9390
1: 오케이
0: 9090 니나 뭐 봐네
1: 라 또 프리퀀시 모델 FM
0: 모델 FM 9900
1: 아 또 그때 봤어
2: Yang terbaik dan meletup hanya di Mutiara FM segalanya.